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예쁘니까 화장하지 마.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 데 가지 마. I love you so much. 촉박하지 마. 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지 마. Baby.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That was Asiatics with Go. 생각을 좀 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조건 맞아. 이렇게 좀 확신했던 것 중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틀렸던 경우가 꽤나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민망해지죠? 그래서 뭔가 100% 절대적으로 무언가를 확신을 하는 것보다는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97% 정도가 딱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I mean, like being confident, being sure about yourself, yeah, that's great. But being too confident, that's what we're talking about. Being too confident can get us into trouble sometimes. And that little 3%, maybe I may be wrong, can actually save us from a lot of awkward moments. So yeah, keep your opinions, that's great, but maybe leave the door cracked open just a little bit, okay? So that's what I thought. 뭔가 절대적인 건 없다. 뭔가 100%라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Oh, it reminds me of my friend, actually. I had a friend. We were really close friends since college, and she said that she would never, ever get married. 비혼 선언까지 했어요. 그냥 결혼은 인생에 없다. 막 그렇게 비혼 선언까지 했는데 뭐 제일 먼저 결혼했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 중에서 제일 먼저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 실버타운 계획 같은 것도 같이 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결혼을 해버려가지고 제 친구들이 너 앞으로 절대 뭐안 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막100% 이런 말잘안 하게 됩니다. So let's just leave that 3% open for ourselves, you know, for our uncertain future. All right,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Are you all listening to Morning Groove? Where are you? What are you doing? The week has started, everyone. Are you still lingering on the weekend? 아직도 주말에 좀 머물러 있고 여운이 남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죠. You can do that quite enjoyably here on Morning Groove. Morning Groove와 함께 시작하는 아침 어때요? Ben's Brill says hello on our YouTube. Happy New Week, everyone. Yeah, another week has started, so we can start all over.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한 주의 시작인 거예요. Water Tank Morning Groover. 새로운 한 주도 활기차게. 맞아요, 맞아요. Happy New Week, everyone. 우리 반장님, 1등으로 오신 우리 반장님, Good morning입니다. Good morning to our 반장님 and Dr. Paper Happy Life 님도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Jenny Song Morning Groover says, Good morning. 아침이 선선하네요. 입추가 지나더니 가을이 오려나 봐요. 내일 홍콩 출장 갑니다. 썸머 PD님의 목까지 맛난 거 많이 먹고 올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 목까지. 그래요. 출장이지만 또 기대되는 게또 맛있는 음식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Yeah, it feels pretty cool compared to the week before, obviously. 그래도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뭐한 40도까지 올라가긴 했으니까. So that's a major big difference, I think. That's why since we got too adjusted to that hot weather, we feel somewhat cool these days. 그래서 어젯밤에도 좀 산책했는데 날이 되게 선선하고 땀도 안 나더라고요. I wasn't even sweating last night when I took a walk. And it felt great. 그리고 요즘에 하늘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If you see the sky these days, it is crystal clear, nice and blue during the daytime, and the sunset is beautiful. It's stunning, so you have to go check it out these days. 한 8월, 9월 하늘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맑고, 그리고 해질 때도 막 빨갛게 막 진짜, 아, 너 왔냐? 막 이런 노래 부르고 싶을 정도로 동물의 왕국 같이.

넓은 평야에는 그런 멋진 하늘 있잖아요. 그런 게막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바빠도 가끔씩 하늘은 봐주시고요.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닝그루브입니다. Yes, we are live today. 보이는 라디오로도 즐기실 수 있어요. 우리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So if you subscribe to our YouTube channel TBS EFM, you will be able to enjoy some nice viewable radio today as well. So don't forget about that. 여러분들 오늘 사연과 신청곡 제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also, if you're tuning in our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 기다리고 있으면서, let's now go ahead and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엠투 더 G Q&A, MG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요. So the question that I really wanted to ask you today is, what is something you believed that turned out to be wrong? So basically, what's something that you thought was true until you found out it wasn't? 우리가 100% 확신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내가 분명히 오해했던 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미래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고요. 나 자신에 대한 오해. It could be some sort of misconceptions about yourself, about the uncertain future, or maybe about a specific person. Maybe you judged about a certain person, but it turned out to be wrong. 뭐 사람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살면서 뭐 어떤 생활 팁 같은 걸 수도 있겠죠. It could be about some sort of life hacks that you thought was true but turned out to be wrong. So let's all talk about this morning, Groovers. 오늘 나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인정하는 그런 시간인가? 나 사실은 이거 완전 오해했잖아요. 싶은 그런 사연들 오늘 받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살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So for quite a long time, I thought that I was never supposed to turn on the fan while keeping the door closed when I was sleeping during summer nights. 이거 근데 많은 사람들 공감할 것 같지 않나요? 창문과 문을 닫아둔 채 선풍기를 켜두고 자면 질식한다. 이거 아직까지도 믿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믿고 있을걸요? 너 어떻게 창문 열어놓고 선풍기를 키고 자니?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That's actually wrong, right? 이거 완전 미신이죠. 이것도 제가 살면서 느꼈던 어떤 오해였던 것 같고요. And also, I've been gaslighted for a very, very long time when I was in high school. A lot of teachers and, I don't know, some seniors told me that my life will turn out to be completely different, and I won't be having any hardships once I enter college. 대학교만 들어가면 고생 끝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건, 뭐 학원 선생님이건, 야, 니들 대학만 들어가면 다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믿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선생님들은, 야, 지금이 좋은 거야. 너 이제 대학교 가고 이때부터가 시작이야. 이렇게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대학 가면 고생 끝이 아니라 고생, 뭐, 그래요. 뭐, 고생이라기보다는, 뭐, 재미있는 건 잠깐일 수 있지만, 그 이후로 이제 고생이 또 시작한다면 시작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So, there are a lot of misconceptions, everyone, obviously. 뭐, 이런 것들이 오해가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오해가 있었습니까? 살면서. 오늘 문자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think about it and let me know about those things that you thought was true until you found out it wasn't. Okay? I'm gonna give you guys some time to think about it. Right now, let's take a listen to a song by Eminem featuring Rihanna, Love the Way You Lie.

0: 21 to 26 degrees Celsius, while daytime highs are expected to reach between 27 and 34 degrees Celsius. With heat advisories in place across much of the country, feels like temperatures will continue to hover around 33 degrees Celsius for the time being, so it'll still feel quite hot and humid throughout the day.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forecast to reach 33 degrees Celsius in Seoul, 28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32 degrees Celsius in Daegu, 34 degrees Celsius in Gwangju, and 32 degrees Celsius in Busa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6.9 degrees Celsius. If you're heading outdoors today, make sure to stay hydrated and take breaks in a cool place. Hello, and good morning, all morning groovers. 오늘도 기분 좋게 여러분들의 문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Because I'm feeling good. 상미 모닝 그룹어 오셨고, Hello, Benny. Benny도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It's never too late to listen to morning groove, so let's go. I want to see more of your messages. Let's go, morning groovers. Chop, chop, chop, chop. 우리 에릭 모닝 그룹어. 오늘도 유쾌한 모닝 그룹을 들으면서 텐션 올리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아들과 둘이 양양으로 휴가 데이트 떠나요. 아드님은 아직도 주무시네요. 오늘 출발 가능하겠죠? 깨워주세요. Of course, it's never too late. It's only like 7:20 in the morning right now. 굉장히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뭐 씻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It's not gonna take too much time for him to bathe and get prepared. So wake up! 일어나! 양양 가야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네? 뭐라고요? 제가 로또 당첨됐다고요? 이걸 아드님 옆에서 전화통화를 한번 해주면 어떨까요? 네? 뭐라고요? 카리나 콘서트에 저희 둘이 초대가 됐다고요? 오늘 양양에서? 아, 이런 거 안 먹히나요? 아, 아빠 뭐래? 막 이러는 거 아니야? I mean, he's gotta get up because the weather is gonna be so nice and it's gonna be a nice time together with his dad. 아빠와 또 오붓한 데이트 양양으로 떠나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보고 말입니다. 여행 잘 다녀오세요. Hope you have the best vacation with your son. Nice vacay date, I should call it. 우리 모닝 그룹어들 오늘은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So let me know about something that you thought was true until you found out it wasn't. 살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이야기 나눠볼게요. Come to think of it, I believe that I kind of have some misconceptions about food. Yeah, I thought that I wasn't, you know, too thrilled to have some type of food. But then as I grew up, I ended up loving it. I'm pretty sure that you all have this kind of experiences too.
1: 음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 음식 진짜 맛없을 것 같아. 하지만 나중에 성인에서 먹고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죠. 뭐 입맛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럴 수는 있는데
0: For me, that's eggplants. I hated it. I just hated the texture. I hated the, you know, flavor. I hated everything about it. I hated how it looks.
1: 생긴 것부터 맛부터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가지가. 네, 요즘에는 가지 있으면 무조건 집어먹거든요. 가지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뭔가 제대로 안 먹어봤던 것 같나? 뭔가 그 맛이 없다라는 어떤 오해가 생겼었어요, 어떤 계기로.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런 음식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0: Let me know. It could be about food, it could be about a person, it could be about some sort of knowledge,
1: 어떤 뭐 지식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믿었던 것 중에서 사실이 아니었던 것,
0: Some of the things that you believed was true but turned out to be untrue. Let me know.
1: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0: And also feel free t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Okay, morning creepers, get busy. Let's go.
1: 어머, 나 세상에. 우리 Noah and Ryan's mom, long time no see. 항상 듣고 계신 건 아시지만 문자 보낼 시간이 없은 바쁜 우리 Noah, Ryan mom 오랜만에 또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2: Good morning. 저희 집에는 식탁 상판이 흰색인데 아침부터 눈에 딱 거슬려서 매직 블럭으로 박박 닦더니 역시 덥네요. 그래도 날씨 너무 좋아졌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And also sent in a song request. Good morning. Our dining table has a white top and something on it caught my eye this morning. So

So I scrubbed it hard with a magic eraser. No wonder I'm hot now.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뭔가 힘을 주고 이러면은 확 더워져요. 이런 여름에는 좀 선선한데 이러다가도 한 10분 걷다 보면 몸에서 열이 확 나는 것처럼 뭐에 신경을 쓰거나 갑자기 화가 나거나 아니면 뭔가 뭘 고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You know, so you would like try to figure out how to fix a certain thing, and if that doesn't work out, you're gonna feel extremely hot. 이런 날씨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짜증 지수도 높아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좀 잘 닦으셨나요? 또 말끔하게 지우셨으면 또 이제 조금 조금 쉬시면서 조금 아주 조금 선선해진 날씨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Now you know, relax, sit back, and enjoy this a little cooler version of today's weather. Okay?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조금 시원해졌으니까 많이 많이 이 날씨 만끽하시길 바라면서요.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오랜만에 오신 Noah and Ryan's mom. This is with Montgomery, 맞나요? California Dreaming.

0: Okay, morning givers. Now we're gonna get back to topic. 저 오늘 이 질문 여러분들과 너무 얘기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I've been wanting to talk about this question with you guys.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 thought was true, like 100% true, until you found out it wasn't? Oh no! 세상에나 내가 믿었던 게 진실이 아니라니. 세상에나 세상에나 내가 오해를 했잖아. 이런 사연 있잖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어떤 문자가 왔는지 우리 얼짱님. Oh, thank you for sharing this. Okay, I'm gonna read their messages. 이직하고 회사에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몇몇 분들 사이에서 어떤 분에 대한 평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분에 대한 편견이 생겼었는데 겪고 나니 너무 좋은 분이셨던 거 있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견해는 다른 사람 말만 믿고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Oh, this is absolutely true. So when I had just started at my new company, I heard some people speaking quite negatively about someone there. So without realizing it, I developed a prejudice against that person. But after getting to know them myself, I found out that they were actually a really nice person. And since then, I have decided not to let other people's opinions influence how I see someone. I know, right? Because sometimes they can be wrong. You have to experience by yourself.
1: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라고 하는데 뭐 겪어봐서 진짜 사실대로 빌런일 수는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Yeah, that person might turn out to be a villain, but there is also another possibility that that person might not be a villain. So you gotta experience it.
1: 나는 참고 정도만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내뿜는다면
0: You know, just be aware of it. I'm like, okay, thank you for your opinion. Let me just go ahead and experience this person by myself, okay? And then let you know.
1: 그런 거죠. 내가 근데 좀 그런 건 경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겪어보지 않았는데 야, 있잖아, 저 사람 조심해. 뭐 저 사람은 좀 약간 사이코야. 어, 저 사람 되게 시끄러워. 막 이런 것들은 참고 정도만 하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Chinese Song Morning Giver says,
2: 부모님은 항상 중고등학교 때 조금만 고생하면 대학생 되면 멋지고 예쁜 사람 만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뻥입니다. 지금 사랑하세요. 근데 또 저도 저희 애들한테 똑같이 뻥치고 있습니다. 왜 자꾸 뻥치시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 자꾸 이렇게 뻥 하시는 거죠?
0: My parents always told me that if I worked hard through middle and high school, if I studied hard, I would get to meet cool and quite attractive people once I get into college. And it was a lie. So enjoy your love right now. But I'm telling my kids exactly the same thing as well.
1: 근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게 대학생이 되고 대학교에 가면 옵션은 좀 많아지긴 하잖아요. 막 미팅도 많이 하고 막 소개팅도 하고 동아리에도 하고 이러니까 옵션은 많아지기는 하죠.
0: So yeah, it's true that you get to get a lot of options, but when it comes to meeting someone attractive, ooh.
1: 그건 솔직히 복불복이죠. 그죠? 중학교 때도 막 요즘에는 연애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하고.
0: Like people, like they get into relationships since, I don't know, like even starting from elementary school.
1: 근데 애들도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어른들도 그렇고 막 선생님도 막 예쁜 선생님 좋아하고 아이들이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거 보면 신기해요. 사람들은 결국에는 좀 처음 보는 그게 외모니까 거기에 직관적으로 끌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아이들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부모 되면은
0: If I become parents, I don't think I can even dare to talk about relationships to my kids. I can give them some opinions or advices, but will that work? I'm not so sure.
1: 너무 세대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공감도 못할 것 같을 뿐더러 과연 제가 뭐 어디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위치가 될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뭐 너무 뭐 이상한 막 사람, 뭐 사기꾼, 막 뭐 어릴 때 사기꾼이 있을 확률은 높진 않지만 정말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니면 그냥 약간 놔둘 것 같기는 해요. 예, 뭐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죠? 어찌 됐건 여러분들, parenting is hard.
0: Parenting is really, really difficult.
1: 정말 여러분들, 뭐 모든 부모님들 존경하고 you guys are doing a fabulous job. 여러분들 화이팅이고요. 계속 이야기 나눠봅시다. 내가 살면서 좀 오해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고백해보세요, 여러분들. 오해 안 하고 사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의견이 100% 맞았다고 생각하시나요?
0: So confess, morning givers. Let me know about those things that you thought was true until you found out it wasn't.

All right, I'm back, Morning Groovers. We have a message from 0337 Morning Groover, also known as 야이 망고 아빠 Morning Groover인데 8년을 함께한 망고가 갑자기 고양이별로 떠났습니다. 너무 아프네요. 거기서는 행복하길 빌어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갑자기 또 어떤 일로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있으셨을까요? 8년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함께한 망고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셔서 마음이 정말 아프실 것 같고 I don't think I can even imagine what you're going through right now. 또 근데 망고도 그동안 우리 망고 아빠 0337 모닝그룹에게 또 충분히 사랑을 받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뭐 많이 힘드시겠지만 또 그

고양이 별에서는 아프지 않고 우리 망고가 편안하고 행복하길 저희도 함께 빌도록 하겠습니다. Rest in peace, 망고요.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루버가 I think this is regarding today's question.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이지만 출근 전에 모닝 그루브를 들으면서 꿈꾸던 미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When I was new to the company, I thought everything would work out as long as I had a strong will and kept putting in endless effort. But reality wasn't that simple. I was too naive. There were so many strange systems and workplace practices, as well as people who simply went along with them and even forced them on their subordinates. And now I'm all confused and lost my way to go. Must be tough and hard. I mean, life is always tough. I think it's always hard level. You know, once you experience and overcome certain issue, another issue just comes back to you. So I guess, you know, life itself is pretty hard and tough. But I kind of want to say that you kind of maybe needed that time. Just consider that time as some sort of life practice and, you know, future is uncertain, but maybe that is the time that you had needed. You needed some energy and your effort to overcome that hardship so that you can finally move on to the next step for your life. 이런 시간이 그냥 필요한가 보다. 뭔가 받아들이고, 그냥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잖아요. 뭐 일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면은 그냥 그 시간이, 아, 오케이. 나한테는 어떤 연습의 시간인가 보다. 좋아,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생각과 애티튜드가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쉽진 않겠지만 제가 좀 되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지나가더라고요. 왜냐면 힘든 일이 있는 만큼 좋은 날이 분명히 오고 그것보다 더 힘들 순 없어. 이런 생각이 들때잘 거기서 튕겨나가서 이제 버텨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또 그래도 뭔가 그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이 마냥 100% 평생 힘들 순 없다고 생각해요. I think it's impossible for a person to experience hardship forever until like the rest of their lives.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틈틈이 또 이렇게 좋은 시간도 가져보면서 나의 그런 어떤 건강 관리,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도 좀잘 해주고 나 자신을 알뜰살뜰 잘 챙겨야겠죠, 여러분들. Do not forget to take a good care about yourself, morning groovers. That is like the most important part of life. 좋아요. 우리 모닝그룹에도 우리 모두 힘내요. 정말 인생 난이도 너무너무 높지 않나요? 하지만 우린 태어난 이상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눈 부리부리하게 뜨시고 이 하루하루를 잘 헤쳐나갈 거고 한 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Morning그룹er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thought was true but turned out to be untrue. 살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봐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You can send in your answers both in English and Korean.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TBS EFM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And als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open chat room as well on our KTalk app. I hope you guys stay tuned.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뭐 잠깐이면 돼요. 잠깐 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go to the restroom or go and take a sip of coffee or water because I w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after this song. This is Jess Glynn, Hold My Hand.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And it only took me a few minutes to come back, so welcome back, Morning Goobers! This is another exciting hour. Another hour has started for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oof. I am your host, Summer, and there are many ways for you to listen to Morning Goof. First of all, you can turn your frequency, your radio frequency, of course, to 101.3 if you're in Seoul or the surrounding areas. Also, if you want to listen to our show on our YouTube live stream, just visit our channel, TBS EFM. 또 듣는 와중에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신청곡 있으면 생방송인인 만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또 참여 가능하십니다. 어때요? 모닝그룹을 듣는 방법 아주 아주 쉽죠? So let's go, morning groupers, get moving! 바쁘게 또 듣고 손가락도 움직여야 하는 그런 모닝그룹을 입니다. You can just sit back and listen to Morning Groove. 얼마나 참여하면 재밌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 2892 Morning Groover texted, Good morning입니다. 아들과 병원 가는 길인데요. 초딩 사춘기 아들이 들어버렸지 뭐예요? 대학생이 되면 예쁜 애를 만나는 거 뻥이라는 거요. 초딩도 요즘에는 연애해요. 뻥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I'm on my way to the hospital with my son and my preteen elementary schooler just heard that it's a lie that you will meet pretty girls when you get to college. You know, kids date even in elementary school these days, so please tell him that it's not a lie.
1: 아, 뭐 거짓말은 아니기는 하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예쁜 여자 만나고 싶어하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고 뭐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근데 또 그 예쁜 여자는요. 똑똑한 남자를 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를 좋아해요. 한 20대까지는요. 20대까지는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30대가 넘어가잖아요. 저 썸머 이모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잘생김과 그 다음에 매력. 똑똑함도 겸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더 높아지는 거죠.
0: So yeah, ladies love good-looking guys too, but that lasts until they're in their 20s. But then like as they reach their 30s, like we would look for a person who is good-looking and at the same time who is, you know, really, really diligent and smart.
1: 이게 뭐 똑똑한 게 뭐 박사님 뭐 꼭 이런 건 아닌데 뭐 어쨌든 무슨 말인지 30대가 돼봐야 알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감독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쁜 여자를 무조건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무조건 예쁜 여자 좋아하는 것 같은데 Am I biased?
0: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30대가 되면 잘생김 플러스 뭔가 이런 것들이 막 필요한 것 같아요.
1: 예쁘면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60대까지 예쁜 여자 좋아하신다고요? 60대까지 다 예쁜 여자가 최고라고 하시네. 아 70대까지? 하여튼 이렇게 단순하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쁜 여자.
0: It's quite natural. When you see a beautiful lady, you would have to like just look at that lady, look at that person walking by. 이렇게 시선이 가잖아요. 근데 뭐 여자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you know we're smart 막 갑자기 이렇게 막 또 굉장히 편협된 이런 의견을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건가? 어쨌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무조건 막 박보검 막 차은우 아니면은 아무도 안 만나 막 이러다가 이제 30대가 넘어들면은 어떤 그 뭔가 똑똑하고 열심히 살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long story short, what I'm trying to say is you gotta really study hard, okay? 그러니까 일단 대학 가서 이거를 일단은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생겼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생기고 뭐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야 이제 예쁜 여자들이 이러면서 눈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썸머 같은 예쁜 이모 만나고 싶으면은 대학 가서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살아야 우리가 이제 눈길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대학 가면 예쁜 여자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But that is only like the beginning. You know, you cannot
1: be guaranteed 100% to meet someone beautiful once you enter college. Like, that is the start. That is like the beginning process where you have to make real effort.
0: 우리 아드님이 이 얘기를 좀 새겨 들었나 모르겠네. 이게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의견일 텐데. 대학교 가서 썸머 이모 아마 생각날 거예요.
1: Please think about me at least for like 1 second once you enter college, okay?
0: Okay, morning viewers. 우리 최 부장님께서 This is for MG Q&A. 제가 예전에 요가나 스쿼시 유산소를 주로 했을 때는 헬스를 너무너무 싫어했었어요. 저랑 맞지 않은 운동일 것 같고 헬스장 가도 덤벨 쪽은 그냥 쳐다도 안 봤는데 홈트 영상 보면서 덤벨로 같이 운동해보고 또 재밌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실내 서핑도 우연한 계기로 배웠지만 운동이라는 게 다 직접 해보면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아들이랑 요새 피클볼 쳐다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몸짱은 아니지만 건강하게 운동을 소소히 즐기는 자로서 오늘도 헬스장 오왔어요.
1: I cannot believe this. So you used to hate workouts using dumbbells and going to the gym. You know, you thought that it was like a heavy workout, but now you're like a gym rat. You're a gym lover. You go there every single day from what I know, and you enjoy it. So when it comes to working out or doing any sort of sports activities, you have to experience it to be able to have an opinion about it. Absolutely, I agree with you.
0: 헬스장이 보기엔 되게 재미없어요. And people talk about it. Oh, 헬스 그 재미없는 걸 왜 해?
1: You know, why would you like go inside the gym and then walk on a treadmill? It's so boring.
0: 근데 그 해보고 땀 흘리고 느끼는 그 뿌듯함 이런 거 느낄 수 있고 또 옆에 사람들 보면서 자극이 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1: When you see people working out really hard at a gym, that kind of makes you like inspired a little bit, doesn't it?
0: 저는 좀 그런 자극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홈트보다는 헬스장 가는 게 조금 더 동기부여가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1: Because if you have to work out at home, you have to do everything on your own. You have to be motivated by yourself. You can't really see other people working out.
0: 근데 헬스장이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the thing is that you can take some mirror selfies. 거울 셀피 탁 찍으면서 오늘도 운동하는 나 자신 칭찬해. 막 이러면서 자신감도 뿜뿜해지고 그런 게 분명히 있다니까.
1: 네네, 저 많이 찍어봤습니다. 헬스장에서. 예, 효과 있어요.
0: 우리 제니 아빠 2951 Morning Groover 대단히 큰 오해를 했었어요. 어릴 적에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살아보니까요. 돈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오해했던 그 시절 노래인데 가능하다면 신청해봅니다. Peppertones의 Super Fantastic 오늘도 어제보다 1% 더 행복하세요 라고 해줬습니다.
1: So you thought that money was everything. You know, in the past, and once you experience life, you are pretty sure about yourself that money is everything. Oh my god, this is so sad.
0: 참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막 뭔가 막 자라는 새싹 아이들에게 얘야 인생엔 돈이 전부다 이렇게 말하기 싫잖아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근데 또 현실을 겪다 보면은 이게 또 공감이 안 되지는 않아가지고
1: I just hate myself for agreeing with this.
0: 근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돈은 정말 다 가져도 내가 진짜 like I'm a billionaire. 내가 정말 다 가졌는데도 돈을 막 이렇게 막 진짜 숨 쉬듯이 막 버는데도 충족되지 않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1: You know, you would still feel that something is missing in life. Like just one little thing.
0: 근데 모든 게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돈벼락을 맞으면 삶이 좀 편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1: It makes your life a little easier, but I'm just trying to say that, you know, feeling easy in life, that's not everything.
0: 그러니까 뭔가 편리해지는 건 있지만 거기에서도 분명히 충족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All right,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thought was true, but turned out to be quite different.
0: 내가 살면서 좀 오해하고 있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1: Okay, it is time to listen to a song now.
0: 우리 노래 듣고 와서 이제 Lyrics Gone Wrong segment 준비되어 있습니다.
1: So get prepared for that segment, everyone. This song is dedicated to Jenny
0: 아빠 페퍼톤스의 Super Fantastic.

0: time, y'all. Rough Riders. You know, Teflon. Eve.
1: Yo, yo, yo, they wanna know.
2: This is the time where famous lyrics are no longer sung but dramatically performed by someone very questionable. Can you still recognize the song with these lyrics? Something's wrong with these lyrics.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or should I say our special guest of Morning Groove. The lyrics will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will be completely out of control. 오늘도 우리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해 드릴 겁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께서는요, 그 낭독되고 있는 가사를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yes, from now on,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will read out the lyrics of a song for you. And our special guest will deliver those lyrics in their own unique style and personality. Your mission, Morning Groovers, is to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song title. 오늘은 누가 출연을 해 주실까요? 우리 모닝그룹의 미친 섭외력 어때요? 요즘 장난 아니죠? Well, today, well, 이건 약간 국제적인 그런 이슈인데 A lady from North Korea, 무려 북한에서 건너오신 The name is 리군이 동무 바구니 팀장님 아닙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So, 리군이, 저랑 성이 같네요. 리군이 동무 will read out the lyrics for us. 와, 이제는 이제 하다못해는 굉장히 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This is like a global issue, right? You know, somebody from North Korea coming to a English radio show Morning Groove to read out the lyrics. 여러분, 이 특별한 출연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Let's let them read out the lyrics. 안녕하십니까, 리군이 동무 계시나요?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고조 위대하고 위대하신 썸머 동무께서 그냥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고조 산으로 올라가 소리 한번 힘차게 질러보시라오. 고조 내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외치란 말입니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그냥 외쳤지만 일 없소.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고조 그럴 땐 나처럼 노래를 불러보시라오. 자, 박자를 맞추시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동무. 동무, 고조 박자가 틀렸다네. 영어도 하신대요. 기다려보세요. Our great and mostly highly respected comrade Summer says, When you are feeling gloomy and frustrated, you must climb up a mountain and give one mouthy shout. Friend, just like me, puff out your chest and shout with all your might. I tell you, 쿵따리 샤바라 파파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박수! Everybody! Big round of applause.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들 가사 들으셨죠? I hope you guys were able to catch that phrase while she was reading out the lyrics. 과연 이 노래 제목이 뭘까? 꽤나 북한에서도 좀 핫한 노래였나 봐요. Back in the 90s and in the early 2000s, 90년대도 2000년대 초반 북한에서 굉장히 핫했나 봅니다. 여러분들 과연 정답이 뭘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그냥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아셨죠?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우리 모닝그룹 어드 믿어볼게요. Let's now listen to a song.

You guys are so funny. 우리 평양냉면님께서 북조선 대표 음식 평냉 인사드립니다. 이러면서 북조선에서 훌륭했던 동무들이라고. 오늘의 주인공이 본의 아니게 되셨네요. You've become the main character for today. Yeah, that was not expected. 우리 평양냉면님 축하드립니다. 그냥 오는 냉면 한 조씩 하러 가실라우. 평양냉면도 북조선의 대표 음식인데 좀 땡기네요. 오늘 따라서 정답 얼마나 또 보내주시고 계실까요? 해피라이프님께서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야라고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얼짱님께서도 남조선에는 아주 신나는 노래들이 많더라오. 클론입니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남조선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We have a lot of great songs. Cool K-pop, contemporary K-pop, old K-pop, you name it. 아주마주 many many K-pop이 있으니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북조선 동무들. 우리 3151 모닝 그룹은 역시 글로벌 방송 모닝 그룹. 이제 노스 코리아 게스트까지 모셨네요. 최고 최고. 여름에 한 번은 듣고 가야 하는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Oh yeah, this is kind of like a summer like jam, isn't it? 여름에 듣기 좀 신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즐겨주시고 이 vibe 우리 같이 함께 즐겨보아요. Kim's Fan Morning Groover. 이 노래 나왔을 때저 중학생이었는데 벌써 32년 전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Wow, this song came out like 32 years ago? 저는 초등학생 때였어요. I still remember this song because I was out in 서울대 어린이공원 with my parents when I was obviously a little kid. 근데 그때 클론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로 막 공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막 그래서 막 춤추고 막 그랬었을 거예요 아마. 뭐 저한테는 어렸을 때 클론이 뭐 지금의 에이티즈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이돌 같은 그런 어쨌든 그룹이었으니까요. 굉장히 핫했습니다. And the legend never dies. So yeah, here's to 클론. 클론 짱입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도 들으면 너무너무

하셨죠?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떤 바이브를 풍기길래 그런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So, a lot of people, when I meet them for the first time, they would assume that I'm not married. And I'm just thinking to myself, how do they know that? Like, where are they getting that vibe from? 뭐 도대체 어떻게 알수 있는 건가? 내가 과연 나중에 결혼을 하면 이런 소리를 들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나이 때문에 그런가? 그냥? 아, 요 정도 나이면은 결혼 아직 안 했겠거니 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I'm not so sure. So what is that standard? Anyways, morning groovers, I still have some time to read your messages, so I'm gonna wait for you, nice and patiently. 여러분들의 사연 또 침착하게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살면서 내가 오해하고 있던 것 뭐예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Let's now take a listen to one of my favorite songs when I used to be in high school.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한 200번은 들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 덕질 많이 했거든요. This is Beast, Shock.

That was Sister with Loving You. Loving you, Morning Groovers, every single day. And I'm loving you guys more and more. I hope you guys are feeling the same way. 라떼는 말이죠. 여름하면 무조건 시스타였어요. 시스타가 딱 여름에 어울리는 걸그룹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우리 조국님께서 안녕하세요. 신선한 날씨가 반겨주는 good good morning입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무지개별로 떠난 망고가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한 날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in this message for 망고. 우리 모닝그룹어들 다 역시 이렇게 마음 합쳐가지고 망고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마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행복하길. And you're talking about the weather. Actually, I see a lot of morning groovers talking about the weather. 뭐 선선해졌다, 조금은 시원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인간이라는 게 확실히 좀 고됨을 좀 느껴야 그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모르다가 평소에는 아 33도 왜 이렇게 더워 막 이러다가 한 40도까지 이제 펄펄 끓는 더위를 겪어야 아 시원하다 막 이러면서 즐거워지잖아요. So I guess like us human beings can really feel that happiness that we have been getting, those things that we have been taking for granted only after experiencing some hardships. 그래서 아까 킴스밴 모닝그룹버가 생각이 나요. 그런 고된 시간이 있어야 또 비로소 행복한 시간을 만끽

할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냥 이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We're just built this way. We're just born this way. 우린 이렇게 그냥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So I guess those hardships that we always experience, I know we don't want to experience it, but it is the part of process. 뭔가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우키키키 모닝 그룹어

서운한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연예인 중에서도 그런 기사를 종종 보고요. My parents are divorced, and I used to think that there weren't many other people with divorced parents. But when I talked to close friends and people I met later in life, I realized that there were more than I expected. I also see news about celebrities getting divorced from time to time. I don't know, right? I mean, like, divorce, getting divorced, I haven't experienced it, so maybe I'm not really in the position to say it, but personally, from what I see and hear, I think it's just one of those life decisions that you make to live a better life. 그냥 내가 좀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한 어떤 그냥 인생의 하나의 결정 아닐까요? 인생에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하잖아요. We make so many decisions in life, and I think getting divorced is just part of that.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선택이 불가피하다면 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흔하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샘모닝그룹어 이제 오셨네. 아, 선샘모닝그룹어 내심 궁금했는데 안녕하세요, 선샘모닝그룹어. 썸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살면서 오해한 거는 PD가 직접 DJ까지 하면 재미없을 거란 오해? 웬걸?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용녀쌤 한번더 소원 부탁한다고. 어머나 세상에 PD가 라디오 진행을 한다고? 이렇게 재미있고 완벽할 수가. 100% 장담하건대 진짜 재미있어요. 한 번만 들어봐도 아주 그냥 반해버리는 썸머 누나의 모닝그루브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Yeah, you might think that if the producer hosts a radio show, it might be boring because she's a producer. She works behind the scene. That's gonna be so boring. She's the person who selects the music. 근데 사람이 다 이제 각자의 캐릭터가 있어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배우가 갑자기 노래를 엄청 잘할 수도 있고 사람은 겪어봐야 하니까 여러분들 아직 저 몰라요. 절 좀만 더 겪어주시길 바랍니다. Please get to know me a little better. No, I haven't show you everything. 아직 100% 보여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만 더 저를 좀 더 경험해 주시고 겪어주시길 바라면서 Let's close out today's program,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as well.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TBS EFM 모닝그룹 유튜브 채널에 다시 듣기 올려둘게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Lady Gaga, The Edge of Glory. This has been Summer Lee. Let's all have a wonderful week together, everyone, and also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